0: 早晨8点半，为了年少吃过的牛皮，大发欢庆。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3월 스무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사업지도 조조에서 2026년 제2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종합민족 한가족 체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벽이 5일 연휴 기간 지속적인 인기로 도시 밤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6일 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 사업 지도 소조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전달 학습하고 연길시 제3차 주앙 생태환경보호 독찰 수용 및 협력 사업 방안을 심의했으며 환경보호 독찰 정돈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각급 각 부문이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실제 사상과 행동을 주앙과 성당위, 주당위, 시당위의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며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신으로 모든 문제 정돈과 검사 맞이 재반사업을 전력으로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제 지향, 목표 지향, 효과 지향을 견지하고 기존 문제에 주목하며 목록제 더하기 책임제, 더하기 종결 및 삭제제를 추진 방안으로 삼아 모든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시정을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심화하고 유사한 문제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장하여 점검하며 하나 발견하면 하나를 해결하고 종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험 요소 점검과 시정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본과 표면을 함께 다스리고 즉각적인 시정과 장기적인 요지를 결합하며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악하고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감독의 허점을 차단하여 생태환경 보호 사업이 집중 시정에서 일상적인 관리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을 엄격히 하고 당정 동책 및 한 개 일터 두 개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일선 사업법 격자화 관리 등 기재를 성실히 리행하여 각종 배치와 요구가 빈틈없이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율권, 시직소 관련 부문 책임 통지, 각 진, 가두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5일 연휴 전후 다채로운 연변에서 변경의 봄빛 감상 중화민족 한가족 체험 활동이 연길 전역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활기찬 일상의 풍경부터 유행 명소까지 미식체험부터 문화적 공감까지 위지 관광객과 시민들은 서로 따뜻하게 소통하며 산과 바다를 넘어 정을 나누는 민족문화융합의 향연에 함께 빠져들고 있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조선족 전통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신흥 가둔한 관할구역 내 10개 사회구역과 함께 관광객을 인기 명소인 수상시장으로 초대해 다채로운 연변에서 변경의 봄빛 감상 무형문화재 체험 료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관광객들은 김치, 떡,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목록에 등재된 미식 제조 기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0: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이 기술들은 조선족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적 기억과 민속적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독특한 생활 철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빈 관광객 왕위는 환경과 분위기가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다양해서 색다른 민족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청도 관광객 조련은 이번에 연길의 특색 김치와 막걸리를 맛보았는데 떡은 부드럽고 쫄깃해서 정말 맛있었다고 하면서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는 내내 이 도시가 따뜻하다고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신흥가도 당섭위원회 부석이 조계영은 이번 여행 활동을 통해 신흥가도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또 이러한 브랜드가 지역 주민의 행복한 일상이자 위지 관광객의 무한한 동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활동에서 신흥가도의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한 문화관광 가이드로 변신해 관광객들을 인터넷 인기벽으로 안내하고 사진 촬영 구도와 여행 코스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조선족 문화와 현대 트렌드의 조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즐거운 봄날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요통은 염견대학 인터넷 인기벽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여 낮에 와보니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여기에서 경험한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들도 꼭 와보라고 권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신흥가도 민흥사회구역 당위석이 지춘정은 이번 명소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이 연길의 젊음과 활력, 문화적 깊이를 느끼고 각 민족 간의 교류와 왕래를 촉진하며 민족 단결의 리념이 문화관광 체험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량관에서 관광객들은 조선족 소고 공연을 감상하고 팥죽과 염전 특색 무침을 맛보았으며 전통 제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소고 등 조선족 전통 악기 제조 기술은 이미 국가급 무형문화재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조선족 팥죽 제조 기술은 성급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정서홍은 삼일꾼의 설명을 통해 이 음식들 뒤에 숨겨진 문화 이야기를 알기도 했고 민족 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매력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는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이 아니라 문화적 감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청량관 책임자 리숙은 청량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음식을 매개로 연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음식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체험을 통해 무형문화재를 계승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연변의 봄빛과 민족 풍정을 느끼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남가도 춘광사회구역은 관광객들을 사회구역으로 초대해 다채로운 연변으로 와서 민족 풍정 체험의 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조선족 어르신의 손에 손을 잡고 지도하는 방식으로 김밥, 김치, 온면을 직접 만들어보며 음식 뒤에 담긴 민족의 기억과 생활지혜를 체험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두추실은 처음으로 연변 특색 음식을 만들어본다고 하면서 직접 손으로 만드니 시장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는 중국에서 중국 요리를 배우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이곳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풍경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사회구역 문예팀이 조선족 노래 제비귀환, 붉은 해가 변강을 비춘 해를 공연하며 서로 다른 민족의 참가자들이 노래와 춤 속에서 어우러지고 웃음꽃을 피우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남가도 춘광사회구역 당위석이 왕가림은 이번 활동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의 음식을 맛보고 연변의 많은 풍경을 감상했다고 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알고 연변을 좋아하기를 바랐습니다.
1: 5일 연휴 기간 시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에서 알심들여 준비한 2026년판 계절의 노래 공연이 시문화관 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기를 주제로 한 이번 문화해민 공연에는 조선족 민속 노래와 춤, 전통, 기악 등 클래식한 절목들이 모였습니다. 공연은 장엄한 북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여성 독창 환영합니다 연변으로 기악 이종주, 경주, 무용 분홍빛 진달래 등 공연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중 사물놀이, 장구, 상모춤 등 특색 있는 무형 문화재 공개는 관객들로 하여금 농후한 민족 풍정을 느끼게 했으며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조선족 무형 문화재 보호중심 부주임 조청림은 공개는 중화민족 공동체시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고전을 계승하고 전통을 지키되 혁신하며 조선족 전통 예술과 현대 미감을 융합하여 노래와 춤의 고장, 문화적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는 바,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시청각 향연 속에서 중화민족의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깊은 조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은 깊은 조선족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계절의 노래, 문화, 민생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견길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삶이 머무는 곳, 견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0: 올해 5일 연휴 기간 연길 인터넷 인기벽이 다시 한번 연간 최대 인파를 기록하며 지속적 매력을 입증하는 바 도시의 밤경제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5일 연휴 매일 밤 인터넷 인기벽 아래에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번화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몇 년 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의 신선함과는 달리 지금의 인터넷 인기벽은 이미 인증샷 명소에서 연길 밤경제의 안정적인 엔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커피잔을 들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셔터를 눌러 이 민족 풍정이 물씬 풍기는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불고기, 냉면 등 특색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매출액은 평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서 관광객 백정정은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빈 관광객 강봉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연길에 왔는데 정말 훌륭한 곳이라고 하면서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주숙 환경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간 인터넷 인기벽의 꾸준한 인기는 도시 IP를 입소문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기 배후에는 우리 시의 문화관광 융합에 대한 정확한 파악, 관광객 수요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도시 문화 연성 역량의 지속적인 향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5일 연휴 기간 문화관광시장 관광객 성수기에 대응하여 시공안국은 사전에 계획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고강도 근무 모식을 전면 가동함으로써 관할 구역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연휴 기간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았습니다. 시공안국은 야시장 거리, 고속철도역, 여객 운수역, 도시 주요 도로 등 주요 거점에 집중하여 과학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도로 순찰 빈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사회 안전 순찰, 교통 안내 위험 요소 점검, 비상 상황 대응, 편민 봉사 등 각종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사기 예방, 치안 정돈, 소방 안전, 도로 통제 등 주요 업무에 집중하여 교통 위반, 소란 행위, 공공질서 교란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각종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결했으며 관광객과 시민들 위해 도움 요청 및 지원, 길 안내 및 문의 응대, 응급 구조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시공안국 보도선전과 과장 리붕은 역대 연휴 기간의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전에 배치하고 전 직원이 근무하며 과학적으로 방어체계를 수립하고 정밀하게 고강도 근무 모식을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상권, 주요 도로 구간에 집중하여 순찰 및 관리를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기준으로 안전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연휴 기간 사회 치안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유지되도록 보상하며 연길의 문화관광 안전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시공안국의 민경과 보조경찰 약 1,500명이 자리를 지키며 각종 안전보장 및 사회 안정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안녕하십니까? 생활 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길을 가다가 개미에게 물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붉은 불개미라면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개미는 공격성이 강해 거의 매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례가 출현하며 쏘일 때 방출하는 독액은 인체에 화끈거리는 통증, 농포, 심지어 알레르기 쇼크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네, 붉은 불개미는 남미가 원산지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가장 위험한 침입종 중 한 가지입니다. 라틴어 이름은 무적의 개미라는 뜻이 있고 방제가 매우 어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화남 농업대학 붉은 불개미 연구센터의 류영약 교수는 토종 개미에 비해 붉은 불개미의 특징은 독성과 공격성이 강하며 종종 한꺼번에

전에 먹으면 야간 대사가 느려져 다음날 공복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과일을 섭취 2시간 후 혈당을 재보고 수치에 근거해 종류와 분량을 조절해 맞춤형 당 조절을 실현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 저 GI, 즉 저혈당지수 라벨이 붙은 것은 다 건강식품일까요? 네, 최근 확인한 결과 일부 저 GI 식품은 전통식품을 가공해 저 GI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식품이 본래 저 GI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벨을 붙인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며 또 일부 식품은 저 GI지만 고지방, 고나트륨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 동인병원 영양과 주임 장정은 일반 쌀은 고혈당 식품이며 저혈당 쌀은 일반적으로 저항성 전분을 증가시키고 GI 값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구르트, 건두부 등은 본래 GI가 높은 식품이 아니므로 저 GI 라벨을 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저혈당 간식에는 식물성 기름, 백설탕, 소금, 향료 등이 다량 함유돼 있어 저 GI지만 고지방, 고나트륨일 수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여전히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식품을 선택할 때 저 GI 라벨을 맹신하지 말고 성분표와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저혈당 식품을 사지 않더라도 적절한 식재료와 가공 방법으로 저혈당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정밀하게 가공할수록 가공 시간이 길어지며 가공 온도가 높을수록 GI 값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쌀, 밀 등 곡물은 대부분 GI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여기에는 흰빵, 흰쌀밥, 흰만두 등이 포함됩니다. 통밀과 옥수수로 만든 식품을 선택하면 GI 값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은 식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며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의 빠른 분비를 줄이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0: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되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1: 말고 그 우리 마루가 성격 알잖아. 그 나 오늘에도 집세 못 받아가면 그 호래기 같은 마루라한테 당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아 좀 이따 준다니까 예의가 있어요. 너 별로 만나면 애 왔단 말이에요. 예의래요.
1: 아이고 깜깜이야. 아이고 화통을 삶아 먹었나. 아이고 그러니까 곧 돈 벌러 간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거지?
2: 예.
1: 그럼 내 그동안 다른 집들을 좀 쭉 돌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준비해 줬으면 이거 감사하겠네.
2: 아이고 감사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지요.
1: 이야 아무리 봐도 아까워서 미치겠네.
3: 정말 좋은 물건이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여보! 여보! 참, 이 아까 또 어디를 갔는가?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헐까닥 하고 와야 되지. 예. 간다! 소리란 놈의
2: 이거 어디로?
3: 나의 놈이야!
2: 녹이지! 녹이지! 내지! 아직 내놨어.
3: 어디가 그래?
2: 아, 보란당 내놨어.
3: 가만. 아! 손! 아, 가만. 돌았지? 내가 돈 벌러갔지? 당신이 싸준 산을 차를 가지고 세시장 앞에 가서 돈 벌어 척 갔는데 어째 그런지 손님이 없어.
2: 아니, 그냥 못 벌었지도.
3: 그래, 서시장 앞에서 눈을 깜빡하고 다물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알겠어? 그래서 난 이렇게 보니까 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검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을 때 내 보다 그렇게 검은 여자는 참 아니면 안 있을 때 아, 그래서 나하고 뒷짐을 꼭 가다닌 거 아니겠어?
2: 아, 그래, 어땠습니까?
3: 어디를 가십니까? 하니까, 오우, 저, 영진 씨, 저 일맥 가다닌 거 아니겠어?
2: 아, 그러면 갑시다! 하고 내 짐을 탁 가다 싣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3: 죽여 나가 죽지. 그래. 어우, 수고했습니다. 다음 50원
2: 적게도. 50원
4: 감사합니다. 또 10원 탁게 넣지.
2: 어머, 그럼 60원 있구만.
4: 60원 먹었지.
2: 빨리 줘, 빨리 줘.
4: 그래, 두지.
2: 아, 빨리 줘.
4: 그래, 두지. 그래, 두려고.
2: 아니, 그,
4: 아, 선장 지나와서 저 청도, 에, 그, 그 따사 그길 팩 끊었었는데 무지개 내 코디를 팍 찌르더란 말이야.
2: 무지개 우리 나무네 이거하고 거칠어 놨어. 뭐인지
4: 그러게 말. 그래서 내일에 척 보니까
2: 무지개 좀
4: 아이고 글쎄 떼도 냄새하고 고기를 굽는 냄새껏 내 코디를 팍팍 찌렀단 말이야.
2: 아이고 아 정신 좀 차리소. 아이고 어쩌자야.
4: 아이 그래 내 선택에 참을 수 있나.
2: 아이 그래서
4: 그래서 그 코 찔린 그거 그냥 봄차 해보자고 들어가서 양모채 굽는 데가 굽어달랬어. 그 갈비는 뜯고 찌는 뜯고 그에 그던 코파실 뜯고 딱 쑥 뜯는데 아 옛날 친구로 만나가서 똑같이 막 친구를 먹어주고 나오다는데 너 봤네 갈비는 턱 들었지.
2: 아이고 그치 어이랍다.
4: 싼다 해라지 더는 내 나라.
2: 어머 어이래요
4: 양자 89원.
2: 아! 아, 세상에. 아니, 이거 뭔데? 아니, 뭔데? 60원 밖에 없는데, 그래. 양자 89원 내랑도. 아,
4: 그러게 말이야.
2: 그래, 어제.
4: 아, 그럼 먹고 돈 알줄 수 있어.
2: 그러죠.
4: 그래서 그번 돈을 60원 팍 재주고,
2: 그 다음에.
4: 당신이 싸든 쌀리터를 팍 들어잡히고.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안녕하십니까오늘도노래한바탕에서인사드립니다박성국입니다네오늘도어김없이오후2시노래한바탕여러분과만났습니다40분간함께노래불러보겠습니다원호연작사

황상용작곡 리광일 가수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입니다. 자, 한 두 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깊이 깊이 병들었어 깊이 깊이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이 가슴에 심어놓은 이 가슴에 심어놓은 사랑이 원수라오 사랑이 원수라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 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구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보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이렇습니다. 할 수 없네 아니고 없네 명심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명심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도.

0: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명심합니다. 없네, 아니고, 없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혔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0: 며칠 후 춘자는 전을 부쳤다. 꽃전을 부쳤다. 산등성리를 누비면서 진달래를 꺾었다. 꽃술이 포만하고 또렷한 진달래를 정성껏 골라 꺾었다. 꽃고운 진달래를 꽃송이만 잘라냈다. 꽃의 수술 부분을 땄다. 꽃받침을 살짝이 잡아 당겨주니 중심에 있던 수술이 꽃받침과 함께 빠져나왔다. 수술을 따낸 꽃을 찬물에 담고 씻어서는 세게 건져냈다. 마당 양지 바른 곳에 내놓아 물기를 말려주었다. 헛간에서 찹쌀가루를 조금 내교와 발발 끓는 물을 부었다. 그리고 살기가 생기도록 반죽을 열심히 했다. 젖은 면보를 반죽 그릇에 덮어두었다. 한참 후 반죽을 새알심만큼씩 떼어서 둥글 납작하게 빚었다. 달구어진 번철에 빚은 반죽을 올려놓았다. 한쪽 면이 익자 뒤집어서는 준비해둔 진달래 꽃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면을 마저 구워 익혔다.
1: 찹꿀이라도 있으면 살짝 무채도 좋을 건데.
0: 그러면서 엄마에게 꽃전을 맛보라고 내밀었다.
1: 참깨 기름이 없이 기양 부쳐서 무맛일 건다.
0: 전을 부치며 춘자는 무한쩍어했다. 엄마가 아끼는 찹쌀 가루를 써서 미안했고 기름도 없이 부쳐서 미안했고 꿀도 찍어 바르지 못해 미안했다. 하지만 꽃전을 왜 부치는지에 대해
2: 앞선 구해준 은인이 아니더냐.
0: 꽃전을 부치는 춘자의 등 뒤에 대고 어머니가 말했다. 귀에 담았다. 저녁, 전을 담은 보자기를 이고 달빛을 밟으면서 교회로 갔다. 총각 선생님의 거소는 교회 가장자리에 집에 있었다. 음식 그릇이 든 함지박이 그리 무거운 건 아니지만 자꾸만 발걸음이 헛디뎌졌다. 좀 더 예쁜 그릇에 싸가지고 올 걸 하고 생각했다. 투박한 함지박에 담은 음식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사실 집에 예쁜 그릇이 없었다. 가마목에 둘러앉아 혹은 물박에 음식을 담아 그냥 퍼먹으면 끝이었다. 그만큼 예쁜 그릇에 소꿉놀이 하듯 맛있는 음식을 그득 담아놓고 깨삭거리는 신세가 못되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다. 뻐꾸기 오는 소리가 울려오는 뒷산 발치에 선생님이 계셨다. 선생님의 거처에 둘은 쌀이나무 울바자 아래에 진달래꽃이 피어서 밤늘에도 눈부시게 희다. 그 꽃은 춘자가

0: 많이 꽂아놓은 꽃이다. 며칠 전까지만도 그저 꽃눈이 틀까 말까 밋밋한 가지였는데 어느새 지금 막 초래청에 나갈 준비를 끝낸 새새끼처럼 그 수줍은 자태를 드러내며 애잔한 꽃빛을 가득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달래꽃은 허둥거리는 춘자와는 달리 땅거미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나 조바심하는 기색 없이 오직 안온한 모습으로 피어 있었다. 가지를 꺾어주면 오히려 더 많은 꽃을 피우는 꽃이다. 가는 쌀이나무 울바자에 끼어서 진달래는 서둘러 몇 송이씩 서복서복 꽃부터 피워서 가혹한 겨울을 물리치고 침울하던 마을을 환하게 밝혀놓고 있다. 진달래 꽃이 피기 전에 마을은 고요했다. 그러나 적막하지는 않다. 무슨 예사롭지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예시하는 고요함이다. 그처럼 막상 고요하지 않은 건 춘자의 마음이다. 음식 함지가 무거워서가 아니었다. 선생님의 고소가 가까워 올수록 춘자는 호흡이 가빠졌고 무명적삼 속에 토끼라도 감춘 듯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찹장문 밖에서 까치발을 딛고 서서 겨룹대 등이 밝혀있는 집안을 한참 지켜다 보다 춘자는 용기를 내어 불렀다.
1: 선생님!
0: 아무런 동정도 없다. 목소리가 너무 낮았나 보다 다시 불렀다.
1: 선생님!
0: 안방의 문 쪽에 익숙한 그림자가 비쳤고 이어서 문이 열렸다. 다시 삽장문을 열고 선생님이 나왔다.
1: 이 학교 학생 춘자입니다. 간소한 음식이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0: 오는 길에 그렇게 연습해 두었던 그 한마디가 막상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서운한 눈매를 어글거리며 아주 조용한 표정으로 총각 선생은 춘자를 쳐다보았다. 춘자는 얼른 고개를 떨구며 울바자 가게 조용히 피어있는 꽃을 보았다. 귀바퀴에 연고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리칼만 애꿎게 넘기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떠맡기듯 음식 함지를 콱 맡기고 춘자는 돌아섰다. 돌아서 뛰었다.
2: 잘 먹겠습니다.
0: 등 뒤에서 선생님이 간간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3: 너 함지박은 어쩌고 빈손이냐? 잊어먹고 안 가져왔지? 이런 덤벼북청 종가 나를 봤나?
0: 엄마가 꾸지람했지만 춘자의 입가에는 은은한 웃음이 배여있었다. 은은한 정을 수줍게 입가에 물고 상념에 빠졌던 춘자가 머리를 들었을 때 어느새 무덤가게 선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나물 바구니를 주워들며 춘자는 수림을 질러 수풀을 헤치고 산자락을 내렸다. 나물 가득 따들고 들어서는 춘자를 보고 엄마가 말했다.
3: 갔다, 장목사 아드님이.
1: 예?
0: 춘자의 손에서 흙 묻은 식칼이 떨어져 나갔다. 춘자는 허둥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삽장문을 잡고 서서 마을 동구 밖을 눈 자라는 대로 멀리 내다보았다. 총각 선생님이 돌아간 산모퉁이에 눈부시게 하얀 진달래 꽃이 한 무더기 피어 있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달래는 무서운 꽃이기도 했다. 일껏 장만해둔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더는 없는 무서운 때를 알리는 꽃이기 때문이다. 배고픔과 진달래를 더불어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이었다.

진달래는 보리고개를 알리는 꽃이었다. 그리고 그 무렵이면 춘자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다. 어머니가 춘자를 닭달질해 회막동 이모네 집으로 보내는 일이다. 어릴 적이고 보면 거개가 외갓집으로 놀러가기를 좋아했지만 춘자만은 외갓집이 싫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연맞은 문전에라도 가든 무서웠다. 풍병스러운 엄마가 그 무슨 딸애들로 호사를 부리라고 외갓편으로 놀러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엄마가 매양 봄철이면 부득부득 춘자를 외갓편으로 윽박질러 보내는 데는 그로서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다름 아닌 이모네 집에 돈꾸로 보내는 것이다. 이모네는 회막동에서 조선 온성으로 가는 길목에 국밥집을 차려 고란에서 농사를 부쳐먹는 춘자네에 비해 생평이 훨씬 좋았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정선아 최림 제작의 최림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울며 보채고 떼를 쓸 때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해지기도 하죠. 보채고 울고 심지어 억지를 부리며 발까지 구르고 그럴 때마다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저도 아이가 떼를 쓸 때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아이와 매장에 갔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보채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날에도 비슷한 장난감을 샀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는 바로 울고 불고 바닥까지 구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장난감 정말 갖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오늘은 사줄 수 없어. 열 밤만 더 자고 꼭 사줄게. 라고 부드럽게 달래며 아이 마음을 차근차근 다독였습니다. 막 울고

꽃대를 쓰던 아이도 제 말을 들은 뒤 눈물을 훔치며 다음에 올 때 꼭 사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내가 엄마 말을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되면 엄마가 사준다고 아이를 궁굴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궁굴리다입니다. 궁굴리다는 말을 모나지 않게 하여 구슬리다는 뜻으로 울고 보채는 아이를 궁굴리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궁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꾸짖지 않고 마음을 궁굴려서 이해하고 부드럽게 달래고 궁굴린 것입니다. 그렇게 궁굴리다 보니 아이도 점차 울음을 그치고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궁굴리다에는 또 이리저리 돌려서 너그럽게 생각하다 하는 뜻도 있는데요. 마음을 궁굴려서 생각한다. 즉, 모난 생각을 부드럽게 돌려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궁굴리다는 단순히 달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어른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궁굴리면 다툼이 줄어들고 말을 궁굴리면 상처 주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궁굴리고 서로의 마음을 궁굴리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변이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알겠습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종국 건설을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에 새 엔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0: 왕호영이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1: 광서 짱족 자치구와 절강성이 현재 15차원인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총체적 사고방식과 목표, 임무, 종단 조치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0: 일본 평화단체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위험한 움직임에 항의했습니다.
1: 뉴스 여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총성인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며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5차원인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 디지털 기반 시설은 빠른 도약과 승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점 분야의 디지털화 전환은 부단히 심화되고 신기술이 낳은 신산업, 신업대, 신모식은 속출하며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지령만으로 로봇이 요연하게 노래를 시작하고 회의 참가자들에게 안내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디지털 중국 건설 정상회의 디지털 자원봉사 로봇인 봉락입니다. 이번 정상회에서 다양한 전 장면 지능형 로봇들이 각 전시구에서 활약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접대하며 붓글씨를 쓰는 등 많은 임무를 능란하게 해냈습니다. 참가기업 직원 리호 씨는 전시한 네 가지 체화지능형 로봇은 8개 업종의 체화 장면에 적용될 수 있고 기본 모델 구조부터 상위의 다중방식 감지 융합과 운용 제어 알고리즘, 강화 학습 등 일련의 기술 요소까지 모여 전조기적 기술 구조를 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봇이 다양한 장면에 빠르게 통합되면서 디지털 중국 건설의 활기찬 생명력을 립등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첫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개막식에서 습금형 총석에는 각국은 새 라운드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포착하고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나노 기술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 새로운 업태와 모델을 공동 창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석이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오늘날 중국은 디지털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귀조성 귀한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서버가 고속으로 운행되면서 컴퓨팅 파워를 각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귀조성 컴퓨팅 파워 쿠폰 정책이 3.0 버전으로 승격해 전국 컴퓨팅 서비스 사용 기업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줄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모델 서비스와 언어 소재 구매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능형 컴퓨팅 서비스와 데이터 거래 등 지원율을 3%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귀조성 빅데이터 발전관리국 장량보급장은 컴퓨팅 파워 쿠폰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규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컴퓨팅 인프라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도록 격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규제에서 번창하도록 확보하고 전체 빅데이터 산업이 더 큰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도록 추진했습니다. 2026년에 여러 지역은 동부데이터 서부 처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전국을 통합하는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를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내몽골 울란 자부에서 전국 최초의 데이터 센터 녹색 전력 직접 연결과 저장 동압화 프로젝트가 이미 전력망에 이어져 전력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2단계가 곧 착공되고 연말에 송전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모 데이터 그룹 요한 회사 총재조리 왕단단에 따르면 2단계 프로젝트를 가동한 후 연간 발전량이 9억도에 달해 컴퓨팅 파워의 녹색 전기 사용률을 더 향상시키고 현재 녹색 전력 소비를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에 따라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과 부하가 상호작용하는 컴퓨팅 전력 협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사회는 디지털화와 지능화로 전환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5세대 통신 기지국 총수는 495만 8천 개, 국민경제 97개 대분류 중 91개 대분류가 5세대 통신과 기가비트 광대역망에 통합되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발전사 사존 사장은 의료분에서 5세대 통신 응용이 병원 전 응급조치, 병원 내 응급실, 입원치료, 퇴원 후 재활의 전 과정을 커버했으며 500여 개 3급 갑등 병원에서 확대 보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교육분에서 5세대 통신 응용은 수업, 시험, 평가, 학교, 교육관리 등 전 과정을 커버했으며 근 3,000개 중소학교와 직업학교, 대학 교육 등 교육기관이 5세대 통신을 배치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는 서로 마주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광동성 광주에 있는 한 섬유 산업 인터넷 기업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옷감을 정보화하고 라벨화한 이후 원단 대조 로봇을 통해 효율적인 디지털화 식별을 진행함으로써 제조업체가 필요한 옷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기업 브랜드 홍보 담당자 주원교에 따르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이너가 디자인 도면을 입력하면 의류 스타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무늬 생성, 가상 모델, 장면 적응 등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 능력을 의류 산업 사슬의 핵심 고리에 깊이 접목시켜 현재 의류 디자인 효율을 9배나 향상시켰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디지털 지능화 성과가 수많은 가정의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자원이 확장되고 질이 향상되었으며 국가지능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반복적인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성급 행정허가사항의 90% 이상이 손가락만 움직여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차원의 발전 목표에 착안해 올해 우리나라는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상용

0: 강화와 대규모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토국정책계획사 책임자 란첩은 초대규모 지능형 컴퓨팅, 클러스터, 컴퓨팅 전력협력 등 새로운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개방과 공유,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 데이터 통합시장을 다그치어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데이터 소유권 등록 제도를 확립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데이터 요소 곱하기 행동을 심화해 디지털 중국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조사긴 왕호냉이 6일 북경에서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칼리를 접견했습니다. 왕호냉 정협조석은 2016년 습금평 주석이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역사적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평화공존 5항 원칙을 토대로 방글라데시와의 친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고위층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고 제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깊이 있게 추진해 양국 이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칼릴 외무장관은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진정한 벗이며 방글라데시는 시종 중국을 선차적 외교 방향으로 삼고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는 이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국가 통일을 단호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 역사적 친선을 전승하고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광서 장족 자치구와 절강성이 최근 15차 회견 전망 계획의 좋은 출발을 둘러싸고 각기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15차 회견 전망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총체적 사고 방식과 목표, 임무, 중단 조치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15차 회견 전망 계획 단계는 광서 장족 자치구가 높은 수준의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광서는 경제발전, 개방발전, 혁신발전, 민생복지 등 6개 면의 25개 주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중 지역생산총액에서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점하는 비중, 지역생산총액에서 제조 부가가치가 점하는 비중 등 지표 설정은 광서 장족 자치구가 15차 회견 전망계획 기간 발전의 질과 효익을 더욱 중시함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광서장족자치구 위도 주석은 습금평 종속의 발전 전략과 계획에 관한 중요한 논술 그리고 광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요구를 근본 준칙으로 삼고 기반을 다지고 후속 동력을 육성하며 장기적 리익을 도모하는 일련의 임무와 조치를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발전에서 가치 혁신, 녹색의 함량을 더욱 중시하고 아시안과의 경제무역협력을 갈증 심화하며 광서의 지리적 우세를 발전 우세로 다그쳐 전환시킬 것입니다. 향후 5년간 광서장족자치구는 전환 승격으로 공동부유시범구 건설에서 결정적 진전을 거두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생동한 사례를 솔선에 실천하는 총적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이라는 선차적 과학과 혁신 선도의 핵심 지위, 개혁 심화와 고수준, 대외 개방 확대 등 6대 특징을 중심으로 혁신 체계의 전반 효능을 강화하고 절강의 특색 현대화 산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산업과 업종을 지원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등 16개 면의 중점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절강성 류첩 성장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88 전략을 참답게 실천하며 고품질 발전으로 공동 보유 시범구 건설이라는 핵심 임무를 둘러싸고 실속 있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앞장에 나서서 절강성 경제가 계속 새롭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전국 대국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절강성은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경쟁력을 크게 제고하고 인구당 지역생산총액을 발달경제체 수순에 근접하도록 하며 혁신절강, 고에너지의 개방강...
1: 5,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0: 이중 문화관광열차 운행이 관광객들의 이동 선택지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연휴 기간 국가철도 할빈국은 할빈에서 장백산, 영길, 야벌리 등 방향으로 가는 문화관광 전용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할빈철도국제리행사 로사명 리사장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특색 있는 식사와 편안한 숙박을 정성껏 준비하며 모든 서비스 단계를 세분하여 관광객들이 여정 내내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로 이용자 수는 13억 9,100만 명을 넘어서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신에너지 차량 통행량은 약 1,5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많은 휴게소가 직접 인기 명소나 문화관광 소극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복건성 전주의 복건 고속도로 역판 휴게소에서는 전통 곡두각시 인형극이 번갈아 공연되어 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에 나섰습니다. 관광객 장미미 씨는 휴게소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멋진 무형 문화유산 인형극 공연을 볼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5.18 연휴 기간 전국 민항은 누적 1,054만 명의 여객을 운송했으며 하루 평균 운송량은 211만 명에 달했습니다. 항공편 정시 운항률은 97.2%로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각 대형 공항에 인파가 몰리는 것 외에도 많은 중소도시의 중소형 공항도 여객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료닝성 공항그룹 금수만 공항체육관 부총경리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강화하고 터미널 내 여러 지점에 금주 지역 특색을 가진 문화 창의 상점과 오래된 상호의 음식점을 배치하여 승객들이 대기 과정에서 금주의 역사적 매력과 도시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할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18 연휴 기간 전국 국경검사기관은 총 1,127만 9천 명의 국내외 인원의 출입국을 보장했으며 지난해 5.18 연휴 대비해서 3.5% 증가했고 외국인의 입출국은 125.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해구미란 출입경국경검사소 제6근무대 장우위 대상은 무비자 정책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국제 항로가 밀집 개통되며 입국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전 세계 여객들이 한결 더 편하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연휴 기간 소비 관련 업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은행 카드 결제 네트워크와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가 처리한 지급 거래는 지난해 올 연휴 대비 23.45% 증가한 총 289억 3,700만 건, 금액은 2.74% 증가한 7조 8,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휴 소비 시장의 활력이 넘치면서 중국 경제에 강한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안위성 황산 석편 휘조 고성에서는 고풍스러운 몰입식 연극이 멋지게 상연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무대의 경계를 깨고 고정된 관람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관광객들이 고성을 거닐며 고성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현지 특색 문화를 가까이에서 리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장 관중 장철 씨는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놀랐다며 조명 효과가 특히 좋았고 짙은 안의 특색이 곤충물 운치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올 연휴 기간 관광 소비 시장이 활발했으며 관광 유람과 오락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외식과 숙박 소비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며 많은 지역에서 특색 있는 외식 활동을 내세워 외식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한편 다원화된 서비스와 특색 체험을 융합한 민박 서비스도 올해 올 연휴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복건 장평 남양진에서는 현지 민박업체들이 이번 연휴 기간 우선 생태 환경과 수선차 문화 특색을 바탕으로 여객량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현지 한 민박업체 책임자 뢰려홍 씨는 손님들이 오면 차를 타고 차를 만들며 차를 포장하는 등 체험을 할수 있고 무형 문화유산 수선차 제작 기술의 전 과정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올 연휴 기간

0: 오프라인 소비 장면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돼 소비자들의
1: 우수선의 소량 잔해는 예상된 안전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천주구호 화물선은 2025년 7월 15일 문창우주발사센터에서 발사돼 궤도에 진입했으며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의 궤도 체류 소모품과 추진제, 응용실험, 시험장치 등 물자를 운반했습니다.
0: 6일 기준 호남성 유양시 복죽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5차례 전면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부문은 현장에 잔류한 화약을 이송 중이며 비핵화 물의 응급조치, 보수 보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일 비상관리 부문의 지휘 조정 아래 현지에서 조문 인력을 조직하여 사고 현장에 잔류한 잔여, 폐기약재와 완제품, 반제품에 대한 이송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료양시 비상관리구 연합폭죽본구 집법중대 림모 씨는 현재 작업 인원을 조직하여 해당 기업의 모든 작업장과 창고에 남아있는 약재와 완제품, 반제품을 등록 조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다음, 국가와 성급 연합폭죽업계 전문가들이 현지와 함께 잔여, 폐기약재와 완제품, 반제품 처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폭죽 특수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전용 위험 화학품 운송 차량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남성 주택 건설 부문은 6일 20여 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피해 건물의 응급 조치와 보수 보강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호남성 장사시 주택안전감정 전문위원회 주임이자 호남대학 토목공정학원 교수인 진대천은 사고 현장 주변 830여 가구의 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주택은 주로 관도진 평화촌과 전교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표했습니다. 진대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두 마을 피해 주택의 응급 조치와 보수 보강 작업이 잇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작업을 통해 일반적인 안전 위험이 있는 38가구와 비교적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는 5가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진대천 교수는 거주자들은 이미 집에서 나와 대피했고 그들이 가능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 주택 구조 손상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간추린 공략이었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우리나라 전 업종 내 대외 직접 투자액이 동기 대비 5.4% 성장한 3,09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대외 도급 공정 업무 영업액이 동기 대비 5.7% 성장한 2,59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0: 올 5.1절 연휴 기간 각지 도시 공무원이 맞이한 관광객 수는 연인수로 2억 1,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공문에서 개최한 문화 활동과 장터는 만차, 견인한 소비액은 68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해구 세관이 감독 관리한 리섬 연세 쇼핑 금액은 동기 대비 10.4% 증가한 5억 5,400만 원, 쇼핑 인원 수는 동기 대비 7.4% 증가한 연인 수로 8만 4,600명, 쇼핑 건수는 동기 대비 3.8% 증가한 44만

0: 심소 구축할 것입니다.
1: 일본 평화단체가 6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비핵 3원칙 타파,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 해제,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집회 참가한 민중들은 헌법 제9조 개정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한편 군비 확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가 헌법의 평화적 리념을 준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핵을 제조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전쟁을 반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일본 헌법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개선과 군비 확장을 시도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자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면 일본은 전쟁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5월 1일부터 53개 아프리카 수교 국가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모든 아프리카 수교 국가와 수교한 모든 미발달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무관세 대우를 주는 세계 최초의 주요 경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인사들은 세계 경제 부진, 무역 보호주의 대두, 지정학적 충돌 위기가 얽혀있는 시점에서 무관세는 중국이 주동적으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무역 공업 경쟁부는 이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무관세 조치가 남아프리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 생산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산품과 공업품, 정밀 가공제품의 시장 진출과 개척을 위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공업발전, 취업창출, 수출, 지향성 성장과 같은 국가 목표를 지원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무역 공업경쟁부 파스크 타오 부장은 무관세 조치는 강력한 쌍무관계 구현이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기회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의 다원화 경제 전략과 상호 보완을 형성해 남아프리카 경제의 강인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공고 브라자빌 속보는 롬평에서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신시대 전천후족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실질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현지 농업 전형을 추진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공고에 투자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고 무역과 생산을 료회하는 조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술 이전을 진행해 공고 공화국의 발전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놓았습니다. 나미비아는 중국 고급 소고기 시장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 용료회사 림시수석 집행관인 알베르투스 오차무부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나미비아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중국 수출에 귀한 창구를 열어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속에 따르면 세계 고급 소고기 시장에서 명성이 자자한 나미비아는 자연 방목, 풀사료, 훌륭한 동물복지 기준으로 요명합니다. 오차무부는 무관세 조치는 무역과 통관 절차를 갈증 최적화해 보다 더 자유롭고 유연한 환경에서 소고기를 비롯한 현지 농산품의 수출량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감귤 가공

0: 엉매능한 이집트 마글레비 농업회사는 수출 고봉기 때 감귤 제품 중 4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회사 수출 경비 아브라함 판너는 중국 시장의 가치는 규모뿐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포장, 냉동 물류,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중국의 표준과 규범은 이집트 수출업자의 생산 표준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요조하다고 표했습니다. 가나 싱크탱크 전문가 조나스 아팅 게드위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농업, 광업, 공업 가치 사슬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는 코코아, 시오버터, 목재, 광물 등을 운영하는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고 규모 경제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노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매출과 산량, 수익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 비용도 절감시켰습니다. 가나 재무부 재정관리 고급 정책 고문인 셰미월 니노이아자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공업화를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와 교통 운수 개통의 운행을 격상시키고 통과...
1: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중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여러 민권기구가 발표한 미국 관광주의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그 어떤 세력이든 일본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난관을 극복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제76회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한 연설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30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우리는 반드시 단결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경력 상생의 국제관계 리념을 실천해야 합니다. 평화와 발전의 세계는 각이한 형태의 문명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을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는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국 인민의 권리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발전은 외부의 군사 개입과 이른바 민주적 개조가 심각한 후환을 남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발전, 공평과 정의, 민주와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소집단과 제로섬 게임을 배제해야 합니다. 나라 사이에는 이견 상의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등과 상호 존중을 토대로 대화와 협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성공했다고 해 다른 한 나라가 꼭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는 얼마든지 각국의 공동성장과 진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항이 아닌 대화, 배타가 아닌 포용을 견지하면서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과 상생이라는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리익의 교집합을 확대해 최대 동심원을 그려내야 합니다. 중화민족은 평화와 화목, 조화의 리념을 전승하고 추구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러하지 않았듯이 향후에도 타국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0: 대권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 공공재의 제공자로서 새로운 발전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 운영을 보완하고 진정한 다각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는 오직 하나의 체계, 즉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오직 하나의 질서, 즉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 오직 하나의 규칙, 즉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 존재합니다. 유엔은 진정한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각국이 함께 보편적 안전을 수호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세계는 또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발전, 세계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민권기구 수십개가 미국 관광수위보를 발표하고 월드컵 관람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외국 축구팬, 선수, 기자 등에게 구금, 추방, 인종차별, SNS 검사, 전자기기 수색 등 위험 부담에 직면할 수 있고 특히 이민자와 소수인종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타국 축구팬에 있어 세계 각국의 국민을 하나로 단합하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는 미국의 혹독한 정책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 차례 위험 부담이 높은 관광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경고는 갈수록 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미국의 자세를 응한 이민 단속, 빈번한 대외 군사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해 누적한 막대한 안전과 도덕적 위험 부담입니다. 1년 전 카나다 대학 교수협회는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미국 방문을 피할 것을 회원들에게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식의 다국 간 교류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이성과 지식의 국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으며 연구실문을 특정한 여권 소지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 갈수록 더 배타적인 학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은 더 이상 미국을 최우선 목적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공공정책교수 캐롤린 바그너는 미국 연구 시스템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개방성과 매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본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연구비, 개방적 환경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연성 실력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영국 컨설팅 기업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연성 환경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우선 정책은 국제사회에 강한 불만을 촉발했으며 명성이라는 핵심 연성 실력 지표 순위에서 미국이 11위나 하락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감히 찾지 않고 국제학자가 가게를 끓이며 각국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심지어 일부 미국인들까지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성 차관 토머스 핀가의 말처럼 미국의 연성 실력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를 폭력으로 추방하고 학생 비자를 거부하며 관세로 수입을 억제할 때 신뢰, 교류, 협력은 차단될 것이고 세계로 하여금 우선을 내세운 패권의 본질을 똑똑히 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보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어떤 세력이든 일본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80년 전 도쿄 재판에 참석한 중국 법관 네오는 지나간 고통을 잊으면 미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 일본 신군 국주회가 재차 부활하면서 도쿄 재판의 역사적 가치와 현실적 의미를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1946년 5월 3일 도쿄 일본 육군 사관학교 강당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일본 A급 전범에 대해 집단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니른베르크 재판에 이어 인류 사상 또 한 번 진행한 대규모 국제전쟁 범죄 재판이었습니다. 2년 6개월에 걸쳐 11개 나라의 법관과 검찰관들이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전면 청산하고 법적 책임을 따지었습니다. 중국 법관 네어오, 검사관 현철준 등은 간고한 결론 끝에 철저한 증거로 일본 전범이 범한 죄행을 입증함으로써 세계 반파쇼전쟁 동방주전장이자 주요 승전국인 중국의 존엄을 수호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피고 25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도조 히데키, 마쓰이 이와네 등 7명을 교수형에 언도하면서 일본 군국주의는 역사의 수치라는 기둥에 박혔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정세는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부정하는 그릇될 역사관과 일본 신형 군국주의가 실질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는 근간의 일련의 기념 행사를 진행해 도쿄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결론에서 볼 때 도쿄 재판은 방대한 철증과 엄격한 법리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국제법 위반 행위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절대 모욕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도쿄 재판 기간 진행한 법정 재판은 818차, 출석한 증인은 419명, 제출한 증거는 4,336건, 남긴 재판 기록은 4만 8천여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죄악을 전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중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 범죄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전반 재판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도쿄 재판 국제검찰국 성원인 데이비드 넬슨 서튼이 남긴 귀중한 기록물 18세트를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조난 동포 기념관에 수장하면서 일본군 만행의 철증을 더욱 다졌습니다. 그러나 냉전 발발 등 원인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해 역사적 유감을 남겼습니다. 많은 전범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일부 전범은 석방 후 다시 정계에 복귀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1978년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면서 귀신 참배 행위는 일본 우익 세력이 침략사를 부정하는 큰 정치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현수상 다카이치 사나에의 언행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남경대학살을 여러 차례 부정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10여 차 참배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최근의 수상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재물과 제사비를 내 국내외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귀신 참배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위는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 전쟁 책임이라는 짐을 덜고 군국주의의 혼을 불어넣으며 일본을 이른바 정상국가로 다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을 되새기는 것은 일본 우익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역사적 정의는 부정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은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드넓은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도쿄 재판은 까이라 선언, 포츠담 공고 규정에 대한 구체적 집행이며 충전국과 피해자의 집단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러 가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뿔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짐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조시장 감독관리국에서 우리 주 각 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시장 책임자 및 식용 농산물 판매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고지서에는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고지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 관리 방법이 시행됐는데 농산물 시장 운영자는 외부에서 드리는 식용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을 반드시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제품은 샘플 검사 또는 쾌속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물품 입고를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 기업은 증명서를 갖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입고 검사 및 증빙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준 도달 합격증은 농산물 생산업체 및 경영 주체의 해당 제품이 품질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법적 증명으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심증과 신분증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범위는 채소, 과일, 산잎, 가축류, 달걀, 양식 수산물 등이 포함되며 증명서에는 승낙 사항, 제품 정보, 원산지, 발급 일자, 승낙 주체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 및 수령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법적 책임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운영자 및 판매자가 검사 및 보관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아 판매 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시장 감독관리국 책임자는 농업농촌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업주체들이 증명서를 제대로 소지하고 증명서와 함께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여 대중들의 혀끝 안전을 실제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챗, 마을방송, 선전단 등 매체에 의거해 널리 선전하고 공개서한을 발부하며 매체와 연합해 전문 취재를 전개함으로써 보도정책이 집집마다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기술 부여와 규범 관리를 함께 틀어주었습니다. 집중 양성, 1대1 방문 지도를 통해 번식원들의 실제 조작 봉사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했고 조밋 현시 도급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전담일꾼이 대상 정보의 동태 업로드를 책임지게 하여 냉동 정액 사용 상황이 추적 가능하고 조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조에서는 유구 우량종 보조용 냉동 정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정책 혜택이 사육호들에게 곧바로 전달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에서 루개로 사용한 유구 우량종 보조용 냉동 정액은 1745제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14,664마리에 달합니다. 이상 염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5월이 제철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운동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운동회 백미하면 뭐니 뭐니 해도 계주고요. 바통을 넘겨받을 때만 해도 저 뒤에 있다가 기적처럼 초월하는 순간 터지는 그 함성, 이만한 도파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주자가 나라고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무섭지 않나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자신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바통을 들이밀면 바로 내팽개치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꾸역꾸역 내 몫을 향해 달려냅니다. 네, 오늘 하루 주어진 구간도 슬슬 끝이 보이는데요.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물한 잔이라도 시원하게 드셔보는 겁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저 BDS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헬로우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BDSM 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백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또 주말 계획 한번 세워 보시면서 의미 있는 주말 맞이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의 첫 번째 주말 교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혼자서 여행 떠납니다. 올절 연휴 쉬지 못하고 일만 했더니 드디어 저한테도 이런 시간이 주어지네요. 좋은 여행 될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이제 다들 여행을 떠날 때는 당연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남들이 일할 때 혼자서 또 이런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휴 기간 동안은 어딜 가든 네, 이제 뭔가

교통비도 네, 이동할 때도 더 비싸고 어딜 가도 또 사람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시기에 가면 또 마음 편히 충분한 여행도 하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엄마의 명절도 축하해 줄겸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이런 시간, 이번 주말은 아마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명절도 명절이겠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뭔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고, 네, 부모님도 굉장히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1: I'm losing my self-control. Yeah, you're starting to trickle back in. But I don't wanna fall down the rabbit hole. Cross my heart out.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다녀와야 합니다. 다른 친구랑 저랑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는데 괜히 약속했나 봐요. 벌써부터 떨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5월 하면 또 이제 결혼식이 가장 많은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이렇게 좋은 날, 네,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축가를 불러준다는 그 자체로, 네, 상대방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요. 추억에 남을 만한, 또 평생 간직할 만한 그런 일이 될 거고요. 그래요. 이제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소피텐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들어봤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또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인 거죠.

0: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대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1: 무슨 일이라니요? 집세 받으러 왔지.
2: 집세? 써야 되지.
1: 아니, 자꾸 해줬으면 이거 감사하겠네.
2: 아이고, 감사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지요.
1: 이야,
3: 아무리 봐도 아까워서 미치겠네.
1: 정말 좋은 물건이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여보! 여보! 아, 이 아가씨 또 어디를 갔는가? 아,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 한 잔 헐까닥 하고 와야 되지. 예. 간다! 소리란 너무
2: 이거 어디로?
1: 나이가 녹이야!
2: 녹이긴 내지! 아니 내놨어
1: 어디 가버려?
2: 아 보란만 내놨어
1: 가만 아! 돈! 아 가만 그렇지 내가 돈 벌러 갔지 당신이 싸준 사는 차를 가지고 새시장 앞에 가서 돈 벌러 척 갔는데 어째 그런지 손님이 없어
2: 아니 그냥 못 벌었습니다
1: 그래 서시장 앞에서 눈을 깜빡하고 가불고 있는데 눈이 와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알겠어? 그래서 난 이렇게 보니까 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검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을 때 내 보다 그렇게 검은 여자는 참 아이고 안 있으면 안 있을 때
2: Oh!

0: 아그래서나하고아짐을싣고가봤는데아이가또
1: 아그래어디서니까나
2: 어디를가십니까
0: 하니까나오또영진씨저일백가다니까아이가또
2: 아그래는갑시다하고내짐을탁가다싣고나는다다다다다다아갑시아그래빨리말했어
0: 아이고구연나한국여자가좋지그래오수고했습니다또50원턱대고
2: 감사합니다또10원탁제넣지
1: 어머그럼60원했구만
0: 60원먹었지
1: 빨리주죠빨리주
0: 그래두지
1: 아빨리
0: 그래두지그래두려고
1: 아이거저거
0: 아선당지나왔어저청도에그그따사거기를백끌어서는데무지개내코디를팍튀기더란말이야
1: 무지개우리나무니이거하고거칠어놨어뭐인거지
0: 그러게말그래서내일에척보니까
1: 무지개또
0: 아이고글쎄때도냄새하고고기를굽는냄새껏내코디를파사뛰었단말이야
1: 아이고아정신도잘있어아이고못됐다야
0: 아이그래내선택에참을수있나
1: 아이그랬어
0: 그래서그코찔린그거그냥봉착해보자고들어가서양모채굽는데가굽어달랬어가서갈비를뜯고찌는뜯고고에그거코파실뜯고막뜯고뜯는데아이옛날친구로만나가서똑같이빵칭크랩먹어주고나오다는데너봐있네벌미는턱들어지
1: 아고그치뭐해라짱너
0: 싼다해라지더는내나라
1: 어머왜이래
0: 양자89원
1: 아됐다얘아이거뭔또아뭔또60원밖에없는데그래양자89원내랑도
0: 아그러게말이야
1: 그래어제
0: 아그럼먹고돈알줄수있어
1: 그래서
0: 그래서그래서그번돈을60원탁재두고
1: 그다음에
0: 당신이싸던쌀유토를탁덜어잡히고아직집에남편이돈불러갔다안왔다이거지
3: 안왔어요
0: 그러니까이집에아무도없다이런말이지
3: 나있잖아요
0: 그러니까여기하고나하고둘밖에없다그말이지 야잘됐다이런날이오기를얼마나기다렸다고 아유말이났으니말인데그동안그술도덮고남편만나가지고얼마나고생이많았겠어그래점심은먹었나
3: 아이고아침은굶고점심은건네뛰고저녁은참는다오
0: 아유세상에아이고얼마아집대를받으려다니는것처럼하면내지안가는얼려보다고장님이라네공항국으로가자
4: 아이고공항국에아니공항국에왜가
0: 공항국가서너를기소하겠다가자
4: 기소
0: 거버버버버버통전을기소하겠다
3: 버통전을간다간다
0: 아간다간다

0: 안 구부러 가자. 가자. 너 어디 가겠다. 나도 기소할 테다.
1: 무서워.
0: 남의 지체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몇 년째? 법안국에 가자.
2: 아, 그런 건 아니겠다. 그런 건 아니겠다.
0: 가진 게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먼저 가지고 가게.
3: 맞다.
0: 지금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빨리 가라고.
4: 맨날 가서 가서 가서 가서
5: 가서
6: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5: 가서 가서 가서
7: 가서 가서 가서 가서
8: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5: 가서 가서
8: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5: 가서 가서
8: 속았다.
5: 안아줘.
8: 물에 빠진 사람 안아줍니다.
5: 무슨 물에 빠진 사람. 빨리 손 들어줘. 죽었어. 빨리.
8: 죽었다.
5: 내가
8: 죽었다. 나 그냥 죽었으면 슬프게 울어야지. 이제 가출하다.
5: 못본게 어떻게
8: 안 돼? 그래. 슬프지? 소리 쭉 이렇게 빼면서 쌩 울어라 말이오.
0: 알아봤대야. 옆편에 속이나 속일 거니까 그깟 놈은 일찌감치 그렇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장수네, 장수야. 그건 그렇고, 자, 우선 왔던 김에 시체를 보고 조상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래, 눈을 감았어?
5: 아이고,
0: 저 녀석이 왜 두 다리를 쳐들고 저래? 아유, 이 녀석이 죽어서도 민병 훈련을 하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해서 아궁지를 막았어?
5: 꼭꼭이 아궁이 그래.
0: 그래.
5: 많이 막았어.
0: 아이고, 고양이가 뛰어들어오면 저렇게 되네.
5: 그럼 어떻게 할까?
0: 아, 가만. 내게 방법이 있어.
5: 예.
0: 이럽네.
5: 빨리 막아.
0: 그래. 이제 됐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누구야, 귀신이라.
8: 빨리 도망가다.
5: 도망이십니까? 어디 도망가?
8: 아우, 또 영동 쯤 가서 이 돈 판매 술장사람이 살지.
5: 긴급생각했던 게 술장사야. 아이고.
8: 아, 여보. 내 그게 거듭 해보는 소린데.
5: 그래.
8: 이렇게 누워가지고 남은 못 살게 굴어 돈을 벌써 산다는 거는 천하의 못 쓰듯이.
5: 아우, 정말 우리 답답해 살지.
8: 그러니, 이 돈은 우리, 이래, 저 허영감에게 돌려주고.
5: 그러겠어.
8: 우리 저 고향 마을에, 내 차가 나가서 제비를 맡아 집에 찾아가지고 농사지를 하면 살면 하루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여.
5: 잘 생각해.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 후회가 되더라도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모두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충실한 시간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후회는 적어지는 법입니다. 그때 가서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내 소리에 적당한 규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네,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러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용보수광.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결 축복.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 산문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이 된 아장과 산의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장과 산해경 장어멈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릴 때부터 나를 돌보던 하녀였는데 좀 힛없게 말하자면 곧 보모인 것이다. 나의 어머니와 기타 사람들도 이렇게 불렀는데 조금은 대접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만이 그를 아장이라고 부른다. 난 평소엔 장자마저 빼고 어멈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미울 때는 이를테면 그가 나의 은서를 죽게 하였을 때 아장이라고 부른다. 우리 고향에는 장

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는 누르게 하고 뚱뚱하여 장은 그를 형용할 단어도 아니었거니와 그의 이름도 아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무슨 처녀라고 하였는데 무슨 처녀였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장처녀는 아니었으니 결국 그녀의 성씨를 까먹은 것이다. 그녀가 이 이름의 내력에 대해서 말해주었던 기억도 분명히 있다. 원래 우리 집에는 아장이라고 하는 키가 훤칠한 하녀가 있었다. 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무슨 처녀라는 하녀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진 이름으로 그냥 부르다 보니 그녀도 장어멈이 되어버린 것이다.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좋은 취미라곤 할 수 없지만 나더러 속심의 말을 하라면 난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제일 싫은 것은 늘 남과 귀속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식지를 허공에 쳐들고 아래우러 젖거나 자기의 손바닥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코끝을 들이댈 때가 더 싫었다. 우리 집에 말썽이 일어날 때마다 웬일인지 그것이 이런 귓속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게다가 나를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풀을 뽑거나 돌을 뒤집어도 말썽을 부린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였다. 여름에 잘 때는 팔다리를 대자로 벌리고 침대를 다 차지하는 바람에 나는 돌아놓을 것도 변변치 않을 정도로 한쪽에 밀려나는데 더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를 밀쳐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다. 장어멈은 그렇게 뚱뚱하니 아마 더위를 많이 타겠지? 저녁에 잠버릇이 좋을 것 같지 않네. 내가 여러 번 불평을 부렸더니 어머니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그것은 나에게 자리를 좀 내주라는 뜻인 줄 나도 알아들었다.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더워서 깨어나 보니 그녀는 여전히 내각을 뻗치고 온 침대를 다 차지하였거니와 한술 더 떠서 한 팔을 내 목에 턱하니 걸치고 있었다. 이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그녀는 많은 풍습들을 알고 있었다. 이런 풍습은 대개 내가 귀찮아하는 것들이었다. 1년 중 제일 신이 난 것은 물론 금음밤이다. 성년제가 끝나면 어른들에게서 빨간 종이에 싼 세뱃돈을 받는다. 그것을 베개머리에 두고 이튿날 어떻게 쓸까 궁리를 한다. 누워서 돈 봉투를 보면서 내일 나가 장난감북, 총칼, 인형, 엿으로 만든 보살 등을 살 생각을 하느라면 그녀가 들어와 복규를 베개머리에 놓는다. 도련님, 잘 기억하세요. 그녀는 아주 정중하게 말한다. 내일은 정월 초하루예요.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첫마디로 나에게 어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기억하셨죠? 잊어선 안 돼요. 이것은 1년의 운수가 달린 일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고 나선 복규를 좀 먹어야 해요. 그녀는 복규를 들어 내 눈앞에 대고 두어 번 흔들었다. 그래야 1년 내내 아무 탈 없이. 꿈속에서도 서림은 잊지 않아 이튿날 특별히 일찍 일어난다. 눈을 뜨자 일어나 앉으려고 하는데 그녀가 팔을 내밀어 나를 누른다. 내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면 그녀도 불안스레 나를 바라본다. 어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다 함께 복

받읍시다. 아이고, 똑똑하셔라. 복 많이 받으세요. 그녀는 너무 좋아 웃음을 터뜨리며 차가운 것을 내 입가에 가져다 댄다. 깜짝 놀랐다가 나는 그것이 복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설날 아침의 곤욕은 이로써 끝나고 난 비로소 침대에서 내려서 놀러 나갈 수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도리는 그 밖에도 많았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죽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늙어버렸다고 해야 하며, 사람이 죽었거나 아이를 낳은 방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바닥에 밥알이 떨어졌으면 반드시 주워서 입에 넣어야 하며, 바지를 넣는 참대 장대 밑으로는 지나가지 않는다. 그 외 것들은 지금 다 잊혀졌지만 설에 치르는 이상한 의식만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아무튼 모두가 까다롭기 짝이 없어 지금 생각해도 대단히 시끄러울 것 같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3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효율성을 구현하고 공평성을 높이는 소득분배 체계를 구축해 소득분배의 합리화, 사회 공평과 정의,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함으로써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소득분배 격차를 점차 줄여야 합니다. 우위를 구현할 수 있는 도농간 및 지역 간 조류율 연동 발전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상호 촉진, 도농 융합 발전, 육해 통합적 계획과 전체적 최적화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의 비교 우위를 육성하고 발휘시키며 지역 우위의 상호 보완을 강화해 지역 간 협동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 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해 녹색 순환 저탄소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하고 녹수 청산은 곧 금산이고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현대화 건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원적이고 균형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면 개방 체계를 구축해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며 구조적 최적화, 심층적 확장, 효과적 향상을 지향해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해 유효한 시장기제, 미시적 주체, 절도 있는 거시적 조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상기 여러 체계는 통일적인 전일체로서 일관적으로 구축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할 때 선진국의 유익한 방법도 참조해

하지만 우리나라 국정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지니도록 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조치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첫째로 실물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현대화 경제 체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실물 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적 근간이며 부의 근원이며 국가 강성의 중대한 버팀목입니다.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해 선진 제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며 자원 요소가 실물 경제에 축적되고 정책 조치가 실물 경제에 편향하며 업무 역량이 실물 경제에 집중되도록 추진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창업하며 실업으로 치부하는 발전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 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 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전략적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해 혁신에 보다 많이 의거하고 선발적 우위가 보다 강한 선도형 발전을 일으켜야 합니다. 셋째로 도농 간및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측면의 체제적 및 기제적 폐단을 단호히 혁파해 전 사회의 혁신 활력과 창업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울며 보채고 떼를 쓸 때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해지기도 하죠. 보채고 울고 심지어 억지를 부리며 발까지 구르고 그럴 때마다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저도 아이가 떼를 쓸 때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아이와 매장에 갔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보채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날에도 비슷한 장난감을 샀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는 바로 울고 불고 바닥까지 구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장난감 정말 갖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오늘은 사줄 수 없어. 열 밤만 더 자고 꼭 사줄게. 라고 부드럽게 달래며 아이 마음을 차근차근 다독였습니다. 막 울고 떼를 쓰던 아이도 제 말을 들은 뒤 눈물을 훔치며 다음에 올 때 꼭 사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내가 엄마 말을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되면 엄마가 사준다고 아이를 궁굴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궁굴리다입니다. 궁굴리다는 말을 모나지 않게 하여 구슬리다는 뜻으로 울고 보채는 아이를 궁굴리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궁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꾸짖지 않고 마음을 궁굴려서 이해하고 부드럽게 달래고 궁굴린 것입니다. 그렇게 궁굴리다 보니 아이도 점차 울음을 그치고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공굴리다이는 또 이리저리 돌려서 너그럽게 생각하다 하는 뜻도 있는데요. 마음을 궁굴려서 생각한다. 즉, 모란 생각을 부드럽게 돌려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궁굴리다는 단순히 달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어른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궁굴리면 다툼이 줄어들고 말을 궁굴리면 상처 주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궁굴리고 서로의 마음을 궁굴리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변이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길을 가다가 개미에게 물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붉은 불개미라면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개미는 공격성이 강해 거의 매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례가 출현하며 쏘일 때 방출하는 독액은 인체에 화끈거리는 통증, 농포, 심지어 알레르기 쇼크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네, 붉은 불개미는 낮 공격성이 강하며 종종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독액은 독성이 강하고 알레르칼로이드, 개미산, 소분자 단백질 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주입되면 화끈거리는데 가벼운 쪽으로 찌르고 끊임없이 독액을 주입합니다. 붉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시적인 진료입니다. 만약 여러 곳이 물렸거나 피진이 확산되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며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식후 과일을 먹는 것을 건강한 습관으로 여기지만 이것은 혈당을 치솟게 하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무한시 중심병원 만성질환관리센터 주임이사 정승은 쌀밥, 국수 등 주식은 소화 후 포도당으로 분해돼 식후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췌장은 이미 혈당 조절을 위해 과부하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과당, 포도당이 혈당 중첩 효과를 형성해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을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데 이는 췌장의 감당 능력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점차 내당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되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하려면 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승 의사는 내당량 이상 군체, 당뇨병 환자들이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은 두 끼 사이, 즉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음 식사 전에 배고픔으로 인한 저혈당을 피하고 혈당의 원활한 과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승 의사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과일을 먹을 때 세 가지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식후 30분 이내, 식전 1시간 이내, 잠자기 전 1시간 이내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고 식전에 먹으면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며 잠들기 전에 먹으면

야간 대사가 느려져 다음날 공복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과일을 섭취 2시간 후 혈당을 재보고 수치에 근거해 종류와 분량을 조절해 맞춤형 당 조절을 실현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 저GI, 즉 저혈당지수 라벨이 붙은 것은 다 건강식품일까요? 네, 최근 확인한 결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저혈당 간식에는 식물성 기름, 백설탕, 소금, 향료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저GI지만 고지방, 고나트륨일 수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여전히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식품을 선택할 때 저GI 라벨을 맹신하지 말고 성분표와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저혈당 식품을 사지 않더라도 적절한 식재료와 가공 방법으로 저혈당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정밀하게 가공할수록 가공 시간이 길어지며 가공 온도가 높을수록 GI 값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쌀, 밀 등 곡물은 대부분 GI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여기에는 흰빵, 흰쌀밥, 흰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며 라고 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우리 시에서 중화민족 한가족 체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벽이 5일 연휴 기간 지속적인 인기로 도시 밤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6일 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문제 정돈 사업 지도소조 2020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수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등 보호 독찰 수용 및 협력 사업 방안을 심의했으며 공감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신으로 모든 문제 정돈과 검사 맞이 재반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제 지향, 목표 지향, 효과 지향을 견지하고 기존 문제에 주목하며 목록제 더하기 책임제, 더하기 종결 및 삭제제를 추진 방안으로 삼아 모든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시정을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심화하고 유사한 문제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장하여 점검하며 하나 발견하면 하나를 해결하고 종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0: 명가도는 관할 구역 내 10개 사회구역과 함께 관광객을 인기명소인 수상시장으로 초대해 다채로운 연변에서 변경의 봄빛감상 무형문화재 체험료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관광객들은 김치, 떡,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목록에 등재된 미식 제조 기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이 기술들은 조선족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적 기억과 민속적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독특한 생활 철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빈 관광객 왕윤은

0: 환경과 분위기가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다양해서 색다른 민족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청도 관광객 조련은 이번에 연길의 특색 김치와 막걸리를 맛보았는데 떡은 부드럽고 쫄깃해서 정말 맛있었다고 하면서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는 내내 이 도시가 따뜻하다고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신흥가도 당섭위원회 부서기 조계영은 이번 여행 활동을 통해 신흥가도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또 이러한 브랜드가 지역 주민의 행복한 일상이자 위지 관광객의 무한한 동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활동에서 신흥가도의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한 문화관광 가이드로 변신해 관광객들을 인터넷 인기벽으로 안내하고 사진 촬영 구도와 여행 코스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량관에서 관광객들은 조선족 소고 공연을 감상하고 팥죽과 염전 특색 무침을 맛보았으며 전통 제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소고 등 조선족 전통 악기 제조 기술은 이미 국가급 무형문화재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조선족 팥죽 제조 기술은 성급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정서홍은 삼일꾼의 설명을 통해 이 음식들 뒤에 숨겨진 문화 이야기를 알기도 했고 민족 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매력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는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이 아니라 문화적 감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청량관 책임자 리숙은 청량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음식을 매개로 연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음식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체험을 통해 무형문화재를 계승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연변의 봄빛과 민족 풍정을 느끼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남가도 춘광사회구역은 관광객들을 사회구역으로 초대해 다채로운 연변으로 와서 민족 풍정 체험의 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조선족 어르신의 손에 손을 잡고 지도하는 방식으로 김밥, 김치, 온면을 직접 만들어 보며 음식 뒤에 담긴 민족의 기억과 생활 지혜를 체험했습니다. 금경강 관광객 두추실은 처음으로 연변 특색 음식을 만들어 본다고 하면서 직접 손으로 만드니 시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는 중국에서 중국 요리를 배우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이곳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풍경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사회구역 문예팀이 조선족 노래 제비귀환, 붉은 해가 변강을 비춰내를 공연하며 서로 다른 민족의 참가자들이 노래와 춤 속에서 어우러지고 웃음꽃을 피우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남가도 춘광사회구역 당위서기 왕가림은 이번 활동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의 음식을 맛보고 연변의 많은 풍경을 감상했다고 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알고 연변을 좋아하기를 바랐습니다.
1: 5일 연휴 기간 시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중심에서 알심들여 준비한 2026년판 계절의 노래 공연이 시문화관 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기를 주제로 한 이번 문화해민 공연에는 조선족 민속 노래와 춤, 전통 기악 등 클래식한 절목들이 모였습니다. 공연은 장엄한 북춤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여성 독창 환영합니다 연변으로 기악 이중주, 경주, 무용 분홍빛 진달래 등 공연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중 사물놀이, 장구, 상모춤 등 특색 있는 무형문화재 공연은 관객들로 하여금 농후한 민족 풍정을 느끼게 했으며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 부주임 조청림은 공연은 중화민족 공동체시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고전을 계승하고 전통을 지키되 혁신하며 조선족 전통 예술과 현대 미감을 융합하여 노래와 춤의 고장, 문화적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는 바,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시청각 향연 속에서 중화민족의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깊은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은 깊은 조선족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계절의 노래, 문화, 민생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길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0: 올해 5일 연휴 기간 연길 인터넷 인기벽이 다시 한번 연간 최대 인파를 기록하며 지속적 매력을 입증해낸 바

0: 도시의 밤 경제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5일 연휴 매일 밤 인터넷 인기벽 아래에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본호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몇 년 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의 신선함과는 달리 지금의 인터넷 인기벽은 이미 인증샷 명소에서 연길 밤 경제의 안정적인 엔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커피잔을 들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셔터를 눌러 이 민족 풍정이 물씬 풍기는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불고기, 냉면 등 특색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매출액은 평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서 관광객 백정정은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빈 관광객 강봉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연길에 왔는데 정말 훌륭한 곳이라고 하면서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주숙 환경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간 인터넷 인기벽의 꾸준한 인기는 도시 IP를 입소문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기 배후에는 우리 시의 문화관광 융합에 대한 정확한 파악, 관광객 수요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도시 문화 연성 역량의 지속적인 향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5일 연휴 기간 문화관광시장 관광객 성수기에 대응하여 시공항국은 사전에 계획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고강도 근무 모식을 전면 가동함으로써 관할 구역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연휴 기간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았습니다. 시공항국은 야시장 거리, 고속철도역, 여객 운수역, 도시 주요 도로 등 주요 거점에 집중하여 과학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도로 순찰 빈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사회 안전 순찰, 교통 안내, 위험 요소 점검, 비상 상황 대응, 편민 봉사 등 각종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사기 예방, 치안 정돈, 소방 안전, 도로 통제 등 주요 업무에 집중하여 교통 위반, 소란 행위, 공공 질서 교란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각종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결했으며 관광객과 시민들 위해 도움 요청 및 지원, 길 안내 및 문의 응대, 응급 구조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시공간국 보도선전과 과장 리붕은 역대 연휴 기간의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전에 배치하고 전 직원이 근무하며 과학적으로 방어 체계를 수립하고 정밀하게 고강도 근무 모식을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상권, 주요 도로 구간에 집중하여 순찰 및 관리를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기준으로 안전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연휴 기간 사회 치안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연길의 문화 관광 안전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시공안국의 민경과 보조 경찰 약 1,500명이 자리를 지키며 각종 안전 보장 및 사회 안정 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화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주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의 혜숭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2: 휘총 춘강 만경 소시 주外桃花 三两枝 춘江水暖 야仙枝 楼蒿满地 芦芽短 正是河豚 玉上石
1: 휘총 춘강 만경 소시 주外桃花 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楼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楼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 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숭의 그림을 보고 쓴 제화시입니다. 제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순간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1: 혜숭은 복근성 근양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승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북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지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과격의 도화견 문지에 혜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합니다.
2: 혜숭이 그린 춘간 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시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0: 글쎄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혜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겨루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숭의 유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연 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주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2: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0: 네,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합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1: 소식의 시를 통해 혜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0: 겁니다. 해송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1: 작은 른 못 양만 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 나무는 풍경을 아껴 물의 그늘에 드리웠네. 작은 련이 이제 막 새순을 내미는데 어느새 잠자리 사뿐 그 끝에 앉았네. 네, 작은 련못의 시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향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0: 맞습니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사기자 분위기를 경설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원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2: 그러나 시인 양만디는 여기에 풍부한 감성을 부여했습니다.
1: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요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0: 동시에 소리 없이 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1: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양만디 시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0: 이 소리 없는 가는 물줄기 속에 생물이

0: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악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드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아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1: 햇살의 화창함과 물결의 부드러움이 어울림이 티없이 완벽하여 푸른 특유의 덥지도 춥지도 않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고요한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2: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池, 杨万里.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3: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1: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이 짧은 네 구절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글자마다 참 정교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양만디는 어찌하여 이토록 동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름다운 식구를 쓸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개인의 경험과 창작 스타일과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양말이는 장인성 후수, 호는 성세입니다. 그는 송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류규, 범성대, 우무와 함께 남송 4대가로 꼽힙니다.
0: 그래요, 친구들. 양만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양부의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는 책을 수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배를 골아가면서도 책을 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10년간의 노력 끝에 수천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책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 책들 속에는 성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양말이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0: 반드시 바른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 일생 동안 금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으며 강직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泉眼无声 惜细流, 树阴照水 爱晴柔, 小荷才露 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1: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작은 연못 이 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청량함, 한 조각의 평온함,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3: 친구들, 오늘의 시 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 이 시간 프로편집과 기획의 지른성 선생님, 진행의 서현이, 남주하, 김주하, 린정 선생님이었습니다.
2: 시간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마감 인사드립니다. 친구.

0: 국무장관은 중국은 방글라데슈에 진정한 벗이며 방글라데슈는 시종 중국을 선차적 외교 방향으로 삼고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는 이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슈는 중국의 국가 통일을 단호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 역사적 친선을 전승하고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광서 쩡족 자치구와 절강성이 최근 15차원의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둘러싸고 각기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15차원의 전망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총체적 사고 방식과 목표, 임무, 종단 조치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15차원의 전망 계획 단계는 광서 쩡족 자치구가 높은 수준의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광서는 경제 발전, 개방 발전, 혁신 발전, 민생 복지 등 6개 면의 25개 주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중 지역 생산 총액에서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점하는 비중, 지역 생산 총액에서 제조 부가가치가 점하는 비중 등 지표 설정은 광서 쩡족 자치구가 15차원의 전망 계획 기간 발전의 질과 효익을 더욱 중시함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광서 쩡족 자치구 위도 주석은 습금형 종속의 발전 전략과 계획에 관한 중요한 논술, 그리고 광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요구를 근본 준칙으로 삼고 기반을 다지고 후속 동력을 육성하며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일련의 임무와 조치를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발전에서 가치혁신, 의록세계 함량을 더욱 중시하고 아시안과의 경제무역협력을 갈층 심화하며 광서의 지리적 우세를 발전 우세로 다그쳐 전환시킬 것입니다. 향후 5년간 광서쩡족 자치구는 조난 승격과 AI 활용을 견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개혁 선행과 효율 제고를 견제하고 해양 경제를 힘써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 6개 신통로를 높은 수준으로 공동 건설하고 평륙 운하 경제대를 집중 육성하며 실내 도시화와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할 것입니다. 생태 우선과 녹색 발전을 견제하고 아름다운 광서를 건설하며 민족 단결, 사회 안정, 변방 안정을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광서의 장을 힘차게 쏘 내려갈 것입니다. 15차원의 전망 계획 기간 절강성은 고품질 발전으로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에서 결정적 진전을 거두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생동한 사례를 솔선에 실천하는 총적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이라는 선차적 과학과 혁신 선도의 핵심 지위, 개혁 심화와 고수준, 대외 개방 확대 등 6대 특징을 중심으로 혁신 체계의 전반 효능을 강화하고 절강의 특색 현대화 산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산업과 업종을 지원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등 16개 면의 중점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절강성 류첩 성장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88 전략을 참답게 실천하며 고품질 발전으로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이라는 핵심 임무를 둘러싸고 실속 있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앞장에 나서서 절강성 경제가 계속 새롭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전국 대국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절강성은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종합 경쟁력을 크게 제고하고 인구당 지역 생산 총액을 발달 경제체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며 혁신 절강, 고에너지의 개방 강성, 고수준 문화 강성, 도시와 농촌 일치와 융합과 고품질 발전, 고수준 생태성,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 등 6개 면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0: 올해 올절 연휴 기간 전국 교통 이용자 수가 15억 1,700만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5.1절 연휴 기간 사회 전체 지역 간 인원 이동량은 15억 1,700만 명으로 2025년 동기 대비 3.49% 증가했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연인수로 총 1억 637만 7천 명의 여객을 운송하고 하루 평균 운송량은 연인수로 2,127만 5,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열차 운행이 관광객들의 이동 선택지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연휴 기간 국가철도 할빈국은 할빈에서 장백산, 영길, 야벌리 등 방향으로 가는 문화관광 전용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할빈철도 국제리행사 로사명 리사장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특색 있는 식사와 편안한 숙박을 정성껏 준비하며 모든 서비스 단계를 세분화하여 관광객들이 여정 내내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로 이용자 수는 13억 9,100만 명을 넘어서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신에너지 차량 통행량은 약 1,5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많은 휴게소가 직접 인기 명소나 문화관광 소극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복건성 전주의 복건고속도로 역판 휴게소에서는 전통 곡두각시 인형극이 번갈아 공연되어 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에 나섰습니다. 관광객 장미미 씨는 휴게소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멋진 무형문화유산 인형극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국 민항은 누적 1,054만 명의 여객을 운송했으며 하루 평균 운송량은 211만 명에 달했습니다. 항공편 정시 운항률은 97.2%로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 각 대형 공항에 인파가 몰리는 것 외에도 많은 중소도시의 중소형 공항도 여객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료닝성 공항그룹 금주만 공항체극관 부총경리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강화하고 터미널 내 여러 지점에 금주 지역 특색을 가진 문화창의 상점과 오래된 상호의 음식점을 배치하여 승객들이 대기 과정에서 금주의 역사적 매력과 도시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1절 연휴 기간 전국 국경검사기관은 총 1,127만 9천 명의 국내외 인원의 출입국을 보상했으며 지난해 5.1절 연휴 대비해서 3.5% 증가했고 외국인의 입출국은 125.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해구미란 출입경 국경검사소 제6근무대 장우위 대장은 무비자 정책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국제항로가 밀집 개통되며 입국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전 세계 여객들이 한결 더 편하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연휴 기간 소비 관련 업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은행카드 결제 네트워크와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가 처리한 지급거래는 지난해 올 연휴 대비 23.45% 증가한 총 289억 3,700만 건, 금액은 2.74% 증가한 7조 8,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휴 소비시장의 활력이 넘치면서 중국 경제의 강한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안희성 황산 서편 휘조 고성에서는 고풍스러운 몰입식 연극이 멋지게 상연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무대의 경계를 깨고 고정된 관람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관광객들이 고성을 거닐며 고성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현지 특색 문화를 가까이에서 리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장 관중 장철 씨는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놀랐다며 조명 효과가 특히 좋았고 짙은 안의 특색이 곤충물 운치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올 연휴 기간 관광 소비 시장이 활발했으며 관광 유람과 오락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외식과 숙박 소비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며 많은 지역에서 특색 있는 외식 활동을 내세워 외식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한편 다원화된 서비스와 특색 체험을 융합한 민박 서비스도 올해 올 연휴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복권 장평 남양진에서는 현지 민박업체들이 이번 연휴 기간 우산 생태 환경과 수선차 문화 특색을 바탕으로 여객량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현지 한 민박 차를 만들며 차를 포장하는 등 체험을 할 수 있고 무형 문화유산이
0: 하게 떨어졌습니다. 천주구호 화물선은 2025년 7월 15일 문창우주발사센터에서 발사돼 궤도에 진입했으며 우주

0: 선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의 궤도 체류, 소모품과 추진제, 응용실험, 시험장치 등 물자를 운반했습니다.
1: 6일 기준 허남성 유양시 복죽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5차례 전면수색 구조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부문은 현장에 잔류한 화약을 이송 중이며 비핵화물의 응급조치, 보수보강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일 비상관리 부문의 지휘 조정 아래 현지에서 조문 인력을 조직하여 사고 현장에 잔류한 잔여, 폐기약재와 완제품, 반제품에 대한 이송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료양시 비상관리구 연합폭죽본구 집법총대 림무 씨는 현재 작업 인원을 조직하여 해당 기업의 모든 작업장과 창고에 남아있는 약재와 완제품, 반제품을 등록 조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다음, 국가와 성급 연합폭죽업계 전문가들이 현지와 함께 잔여, 폐기약재와 완제품, 반제품 처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폭죽 특수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전용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남성 주택건설부문은 6일 20여 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피해 건물의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호남성 장사시 주택안전감정전문위원회 주임이자 호남대학 도목공정학원 교수인 진대천은 사고 현장 주변 830여 가구의 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주택은 주로 관도진 평화촌과 전교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표했습니다. 진대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두 마을 피해 주택의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작업이 잇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작업을 통해 일반적인 안전 위험이 있는 38가구와 비교적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는 5가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진대천 교수는 거주자들은 이미 집에서 나와 대피했고 그들이 가능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 주택 구조 손상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전 업종의 대외 직접 투자액이 동기 대비 5.4% 성장한 3,09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대외 도급 공정 업무 영업액이 동기 대비 5.7% 성장한 2,59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 올 5.1절 연휴 기간 각시 도시 공원이 맞이한 관광객 수는 연인수로 2억 1,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공원에서 개최한 문화 활동과 장터는 만차, 견인한 소비액은 68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0: 5.1절 연휴 기간 해구 세관이 감독 관리한 리서 면세 쇼핑 금액은 동기 대비 10.4% 증가한 5억 5,400만 원, 쇼핑 인원 수는 동기 대비 7.4% 증가한 연인 수로 8만 4,600명, 쇼핑 건수는 동기 대비 3.8% 증가한 44만 1,700건이었습니다. 이같이 리서 면세 정책의 흡인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1: 국가데이터국의 지도하에 상해시가 6일 국가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 종합 시범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6개 영역과 17개 구체적 임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2030년을 목표로 시설 선도, 규칙 상호 인정, 단체 동력 부여, 장면 융합을 아우르는 글로벌 데이터 협력 신체계를 힘써 구축할 것입니다.
0: 일본 평화단체가 6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비핵 3원칙 답하,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 해제, 평화 헌법 개정 등 일본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집회 참가한 민중들은 헌법 재구조 개정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한편 군비 확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가 헌법의 평화적 리념을 준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핵을 제조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전쟁을 반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일본 헌법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개선과 군비 확장을 시도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반드시 반대한다고 피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시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대를

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인사들은 세계 경제 부진, 무역 보호주의 대두, 지정학적 충돌 위기가 얽혀있는 시점에서 무관실은 중국이 주동적으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무역 공업 경쟁부는 이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무관세 조치가 남아프리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 생산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산품과 공업품, 정밀 가공 제품의 시장 진출과 개척을 위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공업 발전, 취업 창출, 수출 지향성 성장과 같은 국가 목표를 지원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무역 공업 경쟁부 파스크 타오 부장은 무관세 조치는 강력한 쌍무 관계 구현이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기회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의 다원화 경제 전략과 상호 보완을 형성해 남아프리카 경제의 강인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공고 브라자빌 속보는 롬펭에서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실질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현지 농업 전횡을 추진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공고에 투자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고 무역과 생산을 료회하는 조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술 이전을 진행해 공고 공화국의 발전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놓았습니다. 나미비아는 중국 고급 소고기 시장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 용료회사 림시수석 집행관인 알베르투스 오차무부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나미비아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중국 수출에 귀한 창구를 열어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속에 따르면 세계 고급 소고기 시장에서 명성이 자자한 나미비아는 자연 방목, 풀사료, 훌륭한 동물복지 기준으로 요명합니다. 오차무부는 무관세 조치는 무역과 통관 절차를 갈증 최적화해 보다 더 자유롭고 유연한 환경에서 소고기를 비롯한 현지 농산품의 수출량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감귤 가공 업무에 능한 이집트 마글레비 농업회사는 수출 고봉기 때 감귤 제품 중 4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회사 수출 경리 아브라함 판너는 중국 시장의 가치는 규모뿐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포장, 냉동 물류,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중국의 표준과 규범은 이집트 수출업자의 생산 표준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요조하다고 표했습니다. 가나 싱크탱크 전문가 조나스 아팅게두이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농업, 광업, 공업 가치 사슬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는 코코아, 시오버터, 목재, 광물 등을 운영하는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고 규모 경제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매출과 산량, 수익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 비용도 절감시켰습니다. 가나 재무부 재정관리 고급 정책 고문인 셈유얼 니노이아자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공업화를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와 교통 운수 계통의 운행을 격상시키고 통관 효율을 제고하며 물류 원가를 낮추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나의 공장을 설립하고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각국 기업을 흡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중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여러 민권기구가 발표한 미국 관광주의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그 어떤 세력이든 일본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的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제76회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한 연설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30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우리는 반드시 단결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경력 상생의 국제관계 리념을 실천해야 합니다. 평화와 발전의 세계는 각이한 형태의 문명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을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는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국 인민의 권리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발전은 외부의 군사 개입과 이른바 민주적 개조가 심각한 후환을 남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발전, 공평과 정의, 민주와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소집단과 제로섬 게임을 배제해야 합니다. 나라 사이에는 이견 상의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등과 상호 존중을 토대로 대화와 협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성공했다고 해 다른 한 나라가 꼭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는 얼마든지 각국의 공동성장과 진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항이 아닌 대화, 배타가 아닌 포용을 견지하면서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과 상생이라는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리익의 교집합을 확대해 최대 동심원을 그려내야 합니다. 중화민족은 평화와 화목, 조화의 리념을 전승하고 추구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러하지 않았듯이 향후에도 타국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패권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 공공재의 제공자로서 새로운 발전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 운영을 보완하고 진정한 다각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는 오직 하나의 체계, 즉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오직 하나의 질서, 즉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 오직 하나의 규칙, 즉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 존재합니다. 유엔은 진정한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각국이 함께 보편적 안전을 수호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세계의 운명을 장악하는 데서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제 사무에서 광범한 발전 도상국의 대표성과 담론권을 제고하는 데 진력하며 국제 관계의 민주화와 법치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안보와 발전, 인권 등 3대 분야의 사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의제를 제정하며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취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다각주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약속을 실제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장님, 세계는 또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발전, 진보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이

0: 지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함께 세계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사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0: 바탕입니다.
2: 부담에 직면할 수 있고 특히 이민자와 소수인종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타국 축구 팬에서 세계 각국의 국민을 하나로 단합하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는 미국의 혹독한 정책과 긴명 제지를 받았습니다. 각국 수학자들은 미국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소집하는 결정을 재차 고려할 것을 국제수학연맹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코 학술 논쟁이 아니며 최근 고삐를 조이는 미국의 비자 정책, 강경한 이민 단속, 빈번한 대외 군사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해 누적한 막대한 안전과 도덕적 위험 부담입니다. 1년 전 카나다 대학 교수협회는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미국 방문을 피할 것을 회원들에게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식의 다국 간 교류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이성과 지식의 국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으며 연구실 문을 특정한 여권 소지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 갈수록 더 배타적인 학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은 더 이상 미국을 최우선 목적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공공정책 교수 캐롤린 바그노는 미국 연구 시스템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개방성과 매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본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연구비, 개방적 환경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연성 실력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영국 컨설팅 기업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연성 환경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우선 정책은 국제사회에 강한 불만을 촉발했으며 명성이라는 핵심 연성 실력 지표 순위에서 미국이 12위나 하락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감히 찾지 않고 국제학자가 가게를 끓이며 각국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심지어 일부 미국인들까지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성 차관 토머스 핀가의 말처럼 미국의 연성 실력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를 폭력으로 추방하고 학생 비자를 거부하며 관세로 수입을 억제할 때 신뢰, 교류, 협력은 차단될 것이고 세계로 하여금 우선을 내세운 패권의 본질을 똑똑히 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3: 금판대 다시 오를 것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뉴스 초점.

80년 전 도쿄 재판에 참석한 중국 법관 네오는 지나간 고통을 잊으면 미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 일본 신군 국주에 가 재차 부활하면서 도쿄 재판의 역사적 가치와 현실적 의미를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1946년 5월 3일 도쿄 일본 육군 사관학교 강당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일본 A급 전범에 대해 집단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니른베르크 재판에 이어 인류 사상 또 한 번 진행한 대규모 국제전쟁 범죄 재판이었습니다. 2년 6개월에 걸쳐 11개 나라의 법관과 검찰관들이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전면 청산하고 법적 책임을 따지었습니다. 중국 법관 레어오, 검사관 현철준 등은 강고한 결론 끝에 철저한 증거로 일본 전범이 범한 죄행을 입증함으로써 세계 반파쇼전쟁 동방주전장이자 주요 승전국인 중국의 존엄을 수호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피고 25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도조 히데키, 마쓰이 이와네 등 7명을 교수형에 언도하면서 일본 군국주의는 역사의 수치라는 기둥에 박혔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정세는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부정하는 그릇될 역사관과 일본 신형 군국주의가 실질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는 근간의 일련의 기념 행사를 진행해 도쿄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결론에서 볼 때 도쿄 재판은 방대한 철칙과 엄격한 법률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국제법 위반 행위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절대 모욕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도쿄 재판 기간 진행한 법정 재판은 818차, 출석한 증인은 419명, 제출한 증거는 4,336건, 남긴 재판 기록은 48,000여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죄악을 전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중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 범죄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전반 재판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도쿄 재판 국제검찰국 성원인 데이비드 넬슨 석진이 남긴 귀중한 기록물 18세트를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조난 동포기념관에 수장하면서 일본군 만행의 철증을 더욱 다졌습니다. 그러나 냉전 발발 등 원인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해 역사적 유감을 남겼습니다. 많은 전범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일부 전범은 석방 후 다시 정계에 복귀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1978년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면서 귀신 참배 행위는 일본 우익 세력이 침략사를 부정하는 큰 정치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현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의 언행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남경대학살을 여러 차례 부정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10여 차 참배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최근의 수상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재물과 제사비를 내 국내외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귀신 참배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위는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 전쟁 책임이라는 짐을 덜고 군국주의의 혼을 불어넣으며 일본을 이른바 정상 국가로 다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을 되새기는 것은 일본 우익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역사적 정의는 부정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은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도쿄 재판은 까이라 선언, 포츠담 공고 규정에 대한 구체적 집행이며 승전국과 피해자의 집단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유지하며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법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쿄 재판의 역사적 결론을 절대 뜯어 고쳐서는 안 되고 전후 국제 질서의 초석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80년이 지난 오늘 일본 신형 군국주의의 무모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력하게 맞서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입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조원에서 코뿔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뿔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3: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짐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디.

안녕하십니까오늘도노래한바탕에서인사드립니다박성국입니다네오늘도어김없이오후2시노래한바탕여러분과만났습니다40분간함께노래불러보겠습니다원호연작사황상용작곡리광일가수의당신이책임져야지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저희들프로는현재칭팅 FM 라디오앱을통해서모바일청취가가능하겠습니다오늘도여러분의많은애청을기대합니다네오늘도많은분들자리함께하고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예오늘도함께즐거운시간되시기바랍니다자먼저지난시간에배웠던노래우리사는세상을함께불러보겠습니다노래방번호는79261번입니다자반주곡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39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어위원 작사 황상용 작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명심합니다. 없네, 아니고, 없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다 같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0: 네, 오늘 시간 노래 교실 코너로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3차 집체 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효율성을 구현하고 공평성을 높이는 소득분배 체계를 구축해 소득분배의 합리화, 사회의 공평과 정의,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함으로써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소득분배 격차를 점차 줄여야 합니다. 우위를 구현할 수 있는 도농간 및 지역 간 조류 연동 발전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상호 촉진, 도농 융합 발전, 육해 통합적 계획과 전체적 최적화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의 비교 우위를 육성하고 발휘시키며 지역 우위의 상호 보완을 강화해 지역 간 협동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 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해 녹색 순환 저탄소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하고 녹조 청산은 곧 금산이고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현대화 건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원적이고 균형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면 개방 체계를 구축해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며 구조적 최적화, 심층적 확장, 효과적 향상을 지향해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해 유효한 시장기제, 미시적 주체, 절도 있는 거시적 조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상기 여러 체계는 통일적인 전일체로서 일관적으로 구축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할 때 선진국의 유익한 방법도 참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정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지니도록 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조치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첫째로 실물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현대화 경제 체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실물 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적 근간이며 부의 근원이며 국가 강성의 중대한 버팀목입니다.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해 선진 제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며 자원 요소가 실물 경제에 축적되고 정책 조치가 실물 경제에 편향하며 업무 역량이 실물 경제에 집중되도록 추진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창업하며 실업으로 치부하는 발전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 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전략적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해 혁신에 보다 많이 의거하고 선별적 우위가 보다 강한 선도형 발전을 일으켜야 합니다. 셋째로 도농간 및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의 공간적 배치를 최적화하고 지역 간 조화 발전 전략을 잘 실시해 경진기 협동 발전과 장강 경제 벨트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월앙호 대만구의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향촌지능 사업은 전 국민의 관계도는 중대한 사업이므로 실속 있게 잘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로 개방형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자원과 시장을 더욱 잘 이용하며 1대1로 창의에 따른 국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체계에 대한 의도적 보장을 보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보완하며 각 측면의 체제적 및 기제적 폐단을 단호히 혁파해 전사회의 혁신활력과 창업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 산문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이 된 아장과 산의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때는 이를테면 그가 나의 은서를 죽게 하였을 때 아장이라고 부른다. 우리 고향에는 장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

누렇게 하고 뚱뚱하여 장은 그를 형용할 단어도 아니었거니와 그의 이름도 아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무슨 처녀라고 하였는데 무슨 처녀였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장처녀는 아니었으니 결국 그녀의 성씨를 까먹은 것이다. 그녀가 이 이름의 내력에 대해서 말해주었던 기억도 분명히 있다. 원래 우리 집에는 아장이라고 하는 키가 훤칠한 하녀가 있었다. 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무슨 처녀라는 하녀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진 이름으로 그냥 부르다 보니 그녀도 장어멈이 되어버린 것이다.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좋은 취미라곤 할 수 없지만 나더러 속심의 말을 하라면 난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제일 싫은 것은 늘 남과 귀속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식지를 허공에 쳐들고 아래우러 젖거나 자기의 손바닥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코끝을 들이댈 때가 더 싫었다. 우리 집에 말썽이 일어날 때마다 웬일인지 그것이 이런 귓속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게다가 나를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풀을 뽑거나 돌을 뒤집어도 말썽을 부린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였다. 여름에 잘 때는 팔다리를 대자로 벌리고 침대를 다 차지하는 바람에 나는 돌아놓을 것도 변변치 않을 정도로 한쪽에 밀려나는데 더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를 밀쳐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다. 장어멈은 그렇게 뚱뚱하니 아마 더위를 많이 타겠지? 저녁에 잠버릇이 좋을 것 같지 않네. 내가 여러 번 불평을 부렸더니 어머니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그것은 나에게 자리를 좀 내주라는 뜻인 줄 나도 알아들었다.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더워서 깨어나 보니 그녀는 여전히 내각을 뻗치고 온 침대를 다 차지하였거니와 한술 더 떠서 한 팔을 내 목에 턱하니 걸치고 있었다. 이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그녀는 많은 풍습들을 알고 있었다. 이런 풍습은 대개 내가 귀찮아하는 것들이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첫 마디로 나에게 어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기억하셨죠? 잊어선 안 돼요. 너무 좋아 웃음을 터뜨리며 차가운 것을 내 입가에 가져다 낸다. 깜짝 놀랐다가 나는 그것이 복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설날 아침의 곤욕은 이로써 끝나고 난 비로소 침대에서 내려서 놀러 나갈 수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도리는 그 밖에도 많았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죽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늙어버렸다고 해야 하며 사람이 죽었거나 아이를 낳은 방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바닥에 밥알이 떨어졌으면 반드시 주워서 입에 넣어야 하며 바지를 넣는 참대 장대 밑으로는 지나가지 않는다. 그 외 것들은 지금 다 잊혀졌지만 설에 치르는 이상한 의식만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아무튼 모두가 까다롭기 짝이 없어 지금 생각해도 대단히 시끄러울 것 같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내 소리에 적당한 규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네,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 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러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拥抱曙光.

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결축복.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现在是晚上10:30，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逛个养生厅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见到就会获得满分，我们之间却少了那么多信任。

0: 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7: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Sorry, girl. But, you see, I'm just a fool.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